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4년 전 9월 17일에 열린 첫 일조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은 일본인의 납치를 인정해 5명의 피해자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부를 알수 없는 피해자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도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안부를 알수 없는 피해자의 부모 중 건재 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한 명으로 올해 90살입니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가 NHK 취재에 응해 메구미가 없어졌을 때 9살이었던 나와 쌍둥이 동생인 테츠야는 올해 58살이 됐습니다. 아직도 메구미와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빨리 북조선과 구체적인 협상을 해서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함께 귀국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정권에 대해서 다카이치 수상과 기아라 관방장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낍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시키겠다는 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에 미조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에게 제기한 바 있고 연내에도 다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코다 다쿠야 씨등 피해자 가족과 지원자는 이르면 9월 하순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의원 등에게 한시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수도 키우의 대통령부에서 NHK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북조선에 대해 수만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전투에 참가시켰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이것은 큰 문제다. 북조선에 있어 파병은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현대전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싼 가격으로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 지역 안보의 문제라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이 증가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군사 침공에 대한 중국의 관여에 대해 중국의 미사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도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기 등에는 중국제 부품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쟁에서 중국이 우리의 아군이 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의 문제다. 그들은 중립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해 침공 개시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0: 미국과 한국이 이달 북조선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협의한 것에 대해 북조선 국방성은 국영 미디어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 당국은 이달 10일 서울에서 북조선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회의를 열고 합동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담당 부대 간의 교류 강화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교류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국방성의 대변인은 16일 밤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의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겨냥한 적의 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채택된 북조선의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에서는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전문가의 분석으로서 북조선이 미국과 한국에 의한 협의 등을 적대시 정책이라며 문제화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 일미한 등 11개국이 설립한 북조선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팀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조선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어도 17개국에 노동자를 파견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제재의 실시 상황 감시와 관련해 일미한 11개국은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새로운 감시팀을 설립해 16일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안보리 결의가 북조선 노동자의 송환을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어도 17개국에 약 3만 6천 명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조선 당국이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를 몰수해 2025년에는 4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결의를 즉시 이행해 입국 관리와 송금 차단 등의 조치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1개국은 아울러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감시를 계속해 북조선이나 그 밖의 국가의 결의 위반과 회피 시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0: 1970년에 일어난 요도호 하이제킹 사건에 관여한 한 명으로 국제 수배를 받던 78살의 아까기 시로 용의자가 이달 북조선에서 사망했다는 정보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진 것이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당국도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입니다. 요도 하이제킹 사건은 1970년 3월 일본 항공의 요도호가 무장한 과격파 적군파 요원 9명에게 하이제킹된 것으로 요원들은 승객을 석방한 뒤 북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카기 시로 용의자는 그중 한 명으로 이미 사망한 리더인 타미야 타카마로 전 간부 등 8명과 함께 사건에 관여했다며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등의 혐의로 국제 수배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북조선에 있는 요도호 그룹 요원 중 한 명으로부터 아카기 용의자가 이달 12일 평양에서 신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정보가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이 2020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한국 법원은 북조선 정부에 일본엔으로 50억여 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조선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언론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할 수단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 지난 8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는 약 3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6% 줄었습니다. 매년 8월에 많은 중국의 여행자가 일중관계 악화로 대폭 감소한 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행자가 가장 많은 한국은 85만여 명으로 28.7% 늘었고 타이완은 66만여 명으로 7.3%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맨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에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탐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2: 아, これ,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피아노는
0: 피아노,
4: 연주는
0: 연주.
4: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4: 키키니
0: 는 들으러 라는 뜻이고
4: 이키마시다

0: 는 동사 가다, 이크의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1: 키키니 이키마시다,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1: 키키니의
0: 원형은 동사
1: 키크,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1: 키키마스에서
0: 마스를 뺀
1: 키키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2: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1: 피아노의 연주 키키니
0: 라고 한 뒤에
1: 이키마시다
0: 가 붙은 것이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키키니 이키마시다. 피아노의 연주 키키니 이키마시다.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行きましたか?
4: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2: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4: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2: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1: 후쿠는
0: 옷,
1: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1: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1: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1: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2: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1: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1: 스시, 스시.
0: 먹다는
1: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1: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1: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다.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다.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1: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1: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다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2: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다.
7: どうでしたか?
6: 素晴らしかったです.
7: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6: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8: 아, これ ゆうきさん。
7: ゆうき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2: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2: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2: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